0: 모습 같아.
1: 가을 파란다. 하얗 고사투 나이 디투구 아스카타수네 세다벨도리 카베.
2: 요가비데 마치스타 기쿠스텐 바디투소 에시산 콤플리세.
1: 구스티온 아르테안 에레이키 디타군 에라소 마치스타 디카베코 페스타구네악. 가우타 에군 벨도르바릭. 포루 알돈디악 에우델레타 에마쿤데. 에우스코야 울라리자.
3: Iaz 40 lagun hil ziren Euskadiko errepideetan. Zein izango litzateke zure ustez kopuru onargarriago bat? 20? Takian bost? Eramangarriagoa ematen du, ezta? Eta pertsona hoien artean zure bikotekidea egongo balitz? Edo zure alaba? Ez beharren tasa murriztea zure esku ere badago, ez aztu. Errepidean heriotza bakar bat ere ez baita onargarria.
4: Euskadi berria, Eusko Jaurlaritza.